back to me, the earth is getting good. 서로 연결된 미래를 살고 있네. 한쪽을 그치 여친은 바보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면 거기서 끝.